0: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Your bridge to the world. BB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0: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5: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hear it a lot. 명사형으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Target.
1: 네, 타겟이라고 하죠. Target.
0: 네, 타겟. 목표나 대상이라는 뜻인데요. 뉴스에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The program targets homes, commercial properties, and apartment buildings. 지원 대상은 주택과 상가, 아파트 등입니다. 네, target 뒤에 어떤 뭐 사람이나 지역, 어떤 그룹이 나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다라는 뜻인데요. 또 무엇을 겨냥하다라는 뜻도 돼요. Yeah. So, I mean, it sounds a little bit aggressive to target something, mm-hmm. but it's not like used in that way.
1: It depends. Because 약간의 인터넷 용어 좀 유행어 정도로 Are you targeting me? I feel targeted.
0: Oh, that's right.
1: 이런 톤으로 얘기한다면 날 공격하는 거야? Uh-huh.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쓸 때는 you just 겨냥하다. You just target something.
0: Yeah.
1: That's the aim. So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and examples.
0: So it's used quite a bit in advertisement. So this ad targets people in their 20s and 30s. 이 광고는 20대에서 30대를 겨냥하는 광고입니다. 네. 그리고 the campaign targets young voters. 이 캠페인은 젊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1: 그렇습니다. 이렇게. So even in daily lingo, for example, today I'm targeting my lower body.
0: 오,
1: 자, 오늘 운동 가서 하체를 이제 하체 중심으로 운동을 할 거예요. 역시 target 쓸 수 있죠.
0: Yes.
1: Leg day.
0: 또 이렇게 공공 정책이나 이런 지원 사업 얘기할 때 other expressions we can use is designed for or aimed at. So the program is designed for homes at risk of flooding.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1: That's right.
0: Okay, shall we move on to the next one?
1: Mm-hmm.
0: Outreach. The city will focus its outreach efforts on areas with a history of flood damage. 시는 예전에 침수 피해를 겪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이 지원 사업을 알리는 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Outreach. 일단 when I hear this word, it reminds me, it gives me literally the image of someone reaching out their hands.
1: 맞아요. 사실 이 outreach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동사를 뒤집어 보면 reach out, reach out to someone,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뻗다 혹은 연락을 하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뒤집힌 거죠.
0: 맞습니다.
1: 스페이스 없이 이 경우는 outreach 한 단어로 씁니다.
0: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좀 담겨 있는 단어인데요.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어떤 중요한 정보를 알리거나 도움을 연결하는 활동을 말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홍보 활동, 안내 활동 이렇게 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럴 때 outreach라는 표현 쓰시면 되고요.
1: I think 찾아가는 서비스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Right.
0: 좋아요. All right. So some examples. Community outreach is important after a disaster. 재난 이후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이런 지원 활동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1: Right. So community outreach is certainly an expression we hear quite a bit. 직접 우리 공공체 단체의 레벨에서 찾아가는 or youth outreach is also a common one. 뭔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에서 잘 쓸 수 있죠.
0: That's right. Another example is the hospital runs outreach programs for seniors. 그 병원은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outreach라는 단어는요. 뭔가 on paper 저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먼저 다가가거나 도움을 연결하는 활동이지만
0: Yeah.
1: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썼을 때는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종종 쓰이는 표현입니다.
0: Yeah. Also, speaking of this word, we talked about you know reaching out,
1: mm-hmm.
0: you know the action of reaching out to someone. I think it's interesting that it's also used for when we you know contact people.
1: Mm.
0: So, Kaylee, I have a question for you. Are you good at reaching out to your friends and loved ones? 연락 좀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1: 그쵸. 저는 막 제가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I think I am the person to reach out first,
0: yeah.
1: usually.
0: I like that because I do that too. But I noticed that my brother, who has a ton of friends, he's never the one to reach out first.
1: Interesting.
0: So yeah, I think some dynamics. I guess so, yeah. All right then, before we move on, let's listen to the clip once again.
2: Busan City is launching a flood barrier installation support program in cooperation with its 16 district and county governments to help prevent flooding during the summer rainy season. The program targets homes, commercial properties, and apartment buildings located in areas vulnerable to flooding, with subsidies covering up to 90% of installation costs. The city will focus its outreach efforts on areas

0: Expert Insights. Yes,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표현들, Morning Wave in Busan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6월 3일 대선이 끝나고 이제 그 여파가 정치권으로 퍼지고 있죠. 모닝웨이브 부산에서는 6월 3일과 4일 선거특집과 그 다음날 결과를 다뤘는데요. 이 결과 분석 한국외대의 김병주 교수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6월 4일 아침 방송이었고요. 선거 다음날 아침 기준으로 주목할 만한 점 전문가의 시선으로 들어보시죠.
1: I guess a landslide victory has been, you know, being forecasted for a long time. Question has been how big the landslide would be. What's happening, what has happened in Gyeongnam area, for instance, province, what's happening right now as we speak in Seoul, those are surprises. You know, lots of things were being said, but the big question was whether will we see the repetition of 2018 on the foothold of the impeachment for Park Geun-hye, TK area, Gyeongbok and Daegu remained in the under the control of conservative government, but everything else, everywhere else, when under the control of Democratic Party. So, you know, by ele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14 districts, you know, had by elections, and in out of 14, Democratic Party had 13 seats there, but now they ended up having 9 instead of 13, and PPP got 4 seats. There and an independent seat one there also seemed to be conservative as well. So with these exceptions seem to mean a lot of different things. But in the big picture, of course, to answer your question, the landslide, which is in fact means that the positive approval for the Lee government.
0: 네, 이 여당의 압승은 꽤 오래 전부터 점쳐져 왔다. 질문은 얼마나 압승일지가 관건이었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서울과 경남의 국민의힘 후보들의 승리는 어느 정도는 놀라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어느 정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TK 대구 경북 지역만 보수 정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민주당으로 간 때와 비슷하다는 비교도 있었는데요. 또한 국회의원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14개의 지역에서는 13개로 시작했던 민주당의 여당 의석이 9석으로 줄고 국민의힘은 4석 또 무소속은 1석으로 바뀌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큰 그림을 보자면 민주당의 압승이 맞다. 또 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초기 분석이었습니다. So the term we heard a lot was landslide. 자, landslide, 자연재해로 산사태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선거에서 산사태처럼 지반이 바뀌거나 휩쓰는 듯한 승리, 즉 압승을 얘기할 때도 a landslide victory라고 씁니다. So we can say this was a landslide. 그렇다면 압승이었다. A landslide victory. 혹은 the DP won by a landslide.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의 사용법이 가능합니다. Another weather-related issue, forecast. 자, cast 무엇인가를 들이우는 건데요. For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기상예보나 예측을 얘기하죠. 예측하다 혹은 예측이라는 뜻이지만 보편적으로는 기상예보, weather forecast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So we can say you should check the weather forecast for rain. 비가 오나 기상예보를 확인해 보자. 하지만 here, the professor said, it's been forecast for a while that the DP would win. 네, 현재의 이런 정치적인 시국을 봤을 때 여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게 점쳐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So first, we went through the Democratic Party. Now let's look at what the election results mean for the opposition PPP.
1: Current party leader Jang Dong-hyuk has disappointed people big time by sticking to or you know, hanging on to the extreme right of the political spectrum, as I said, and that has been fully disapproved by the people. And the

0: people like Han Dong-un, who brought a big surprise victory in Bukgugap district in Busan, for instance.
1: Yes.
0: And also, as we speak, I understand Oh Se-un in Seoul is leading with a razor-thin margin. These names will probably challenge big time and trying to bring in big change in possibly the way more people expect of the the Conservative Party, People Power Party. So the result shows people have not given up completely o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y have a tall order in terms of rebuilding the party and rebuilding the basis for conservative side of politics, which Korean people still care greatly about in terms of balance.
2: 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극우나 친윤 포지션을 고수하며 지지층을 어느 정도 실망시킨 부분이 있다. 또한 북갑의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승리, 또 오세훈 후보가 방송 당시의 기준으로 박빙의 상황에서 이기고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이 선거 이후에 한동훈과 오세훈은 장동혁 대표의 체제에 도전하고 또 야당의 변화를 촉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And we are already seeing this to a certain extent. 네, 특히 오세훈 후보의 승리는요.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수당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명령과도 같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Because again, democracy is all about balance. So at that point, and we now know this is a definitive Oh Se-un victory, but it was with a razor-thin margin. 자, razor-thin, razor, 이 면도날을 얘기하죠. R-A-Z-O-R, 그 뒤에 thin, 얇은을 붙여서 형용사로 쓰이게 되는데요. 이 면도날처럼 얇은, 즉 어떤 승부에서는 박빙을 얘기할 때 razor-thin margin이라고 얘기합니다. So he won with a razor-thin margin, 굉장히 아슬아슬한 투표의 차이로 승리했다. Or we can even say the profit margins are a razor thin. 뭔가 수익이 굉장히 적은 편이다. Razor thin. Another expression, a tall order. 자, 주문은 주문인데요. 키가 굉장히 크다, 뭔가 도달하기 힘들다라는 뉘앙스죠. 하기 힘든 주문, 무리한 요구 혹은 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 the professor says the conservatives, they have a tall order to rebuild the basis. 자, 국민들이 이 보수층에게 rebuild the basis,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어려운 주문 혹은 어려운 명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ut what about in non-politics? You could say if your boss wants this by the end of day. 자, EOD, 오늘 퇴근하기 전까지 이걸 맞춰라. You know, that might be a tall order.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That might be a tall order. Well, a tall order or not. This election definitely showed a subtle balance in what the voters want. And truly, democracy is all about that balance. Let's move on. 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미국은 지금 졸업 시즌인데요. 이 졸업식에 IT CEO, 기업 사장 등이 졸업 연설하는 도중 AI 관련된 발언으로 학생들의 야유를 받는 영상들이 최근에 SNS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업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 대학 졸업생, 사회 초년생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서로가 아닌 AI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Let's find out more about this AI and the entry-level job market with Professor Orly Lobel at the University of San Diego. 네, AI가 job market, 노동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3: Absolutely what you presented, these two spectrums of an apocalypse and no, it's not really going to change a lot. I think the truth is, as always, somewhere in between. There is a lot of change underway. What's different from previous industrial revolutions is that AI is changing and will be even more changing jobs all the way to the top, meaning it's not just menial, low-skilled workers that are affected, but really the most skilled professions. So physicians and attorneys and architects and computer programmers, All of our jobs are changing with this vast potential and rapid acceleration of AI.
2: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의 직업에 따라서 AI가 노동계에 끼치는 영향?

0: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 정말 재앙적일 정도로 크다 이렇게 극하게 나눠져 있죠. 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항상 그렇듯이 진실은 그 사이에 있고 또한 AI로 인해서 이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산업혁명들이 있었지만 이 AI 혁명은 가장 아래에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직업뿐만 아닌 이 노동계 탑에 있을 법한 전문직, 의사, 변호사, 프로그래머 같은 전문직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So some people say, you know, the AI, impact of the AI on the labor market is apocalyptic. So apocalypse, A-P-O-C-A-L-Y-P-S-E.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The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 세상의 종말.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그리스 신화라던가 성경이라던가 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일상생활로 스며들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멸이나 종말 대재앙들을 뜻하는 apocalypse. 조금 더 순화시켜서 apocalyptic 재앙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게 됩니다. So some people think AI is going to bring an apocalypse to the job market. 이렇게 쓰이곤 하죠. Another term is menial, M-E-N-I-A-L, menial. 하찮은 혹은 단순한이라는 표현인데요. 중세시대에 시종들이 하는 일에서 시작돼서 천한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됐지만 또 이렇게 계급사회에서 사회가 변하면서 기술이나 높은 레벨의 교육이 필요 없는 의미로 혹은 단순 노동, menial labor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So, not having skill, not having highly technical skill is menial.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menial labor, 조금 단순 노동부터 professional specialized job, 전문직도 대체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직군,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 I think that customer service industries are very much affected. So all the kind of automated chatbots, anything that is more, can be done kind of more in mundane way, or automated formats and sure. repetitive, the low-hanging fruit. I think things that require more interpersonal skills, more creativity, there will always be a role for human work in yes. that sense. We need to think what is really the core, the heart of the profession, why we have different positions to begin with, what are the tasks that can be automated, and what is the kind of kernel of the humane that remains. So like the physicians, my father is an eye surgeon, and he went into the profession to have that connection, to be a healer. And I think that's irreplaceable to have that human connection. Wow. But a lot of things that the naked eye cannot diagnose or cannot process, the computational powers of AI to connect, you know, so much data and to see patterns, those are things that we should really embrace.
0: So 여러분, 이미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CS, Customer Service, 환불 받으려고 할 때 사람과 통화하기보다는 챗봇과 대화하신 경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자동 챗봇 등으로 이미 고객 서비스 업계가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이거나 자동화될 수 있는 직업들 쉽게 사라진다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창조적이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킬이 필요한 직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직업들이 애초에 생겨났는지 이 직업의 core, kernel, 심장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인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네요. So let's look at the kernel. What's at the kernel or the core of the jobs? K-E-R-N-E-L, kernel, 알맹이나 핵심, 씨앗들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팝콘 튀길 때 그 팝콘 봉지 가장 아래에 있는 옥수수 알갱이, kernel, the popcorn kernel, 혹은 핵심, a kernel of truth. 뭔가의 과장된 이야기 속에 하나의 진실을 얘기할 때도 a kernel of truth라고 합니다. And our final word is humane. 자, human에다가 e를 끝에 붙였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발음이 humane, 인간적인. 하지만 단순히 인간, human의 그런 뜻이 아닌 자비가 있고 다정하고 인정

있는 humane, 긍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So for example, there are humane traps. 뭔가 사냥을 할 때 이 동물들에게 부상을 입히지 않는 그런 덫을 보고 humane trap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So the professor said, what is the kernel of the humane that remains? 이 직업 안에 인간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었죠. So yes, the kernel of the humane. That's a really important message to take with us as we are dealing with or struggling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So let's mull that over and take a song break. This is Letter by Milena.

Welcome back, listeners. This is News Rewind with Haley on BFM 90.5. Let's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There was a lot we've covered. First of all, with election news, landslide, 산사태나 압승이었죠. Forecast, 기상 예보 혹은 예측하다. Razor thin, 이렇게 면도날처럼 얇거나 박빙해였습니다. A tall order, 하기 힘든 주문이나 무리한 요구였죠. Apocalypse, 파멸, 대재앙, 종말. Menial, 하찮거나 단순한이라는 뜻이었고요. Kernel, 알맹이나 핵심. 마지막으로 humane, human이 아니라 humane, 인간적인 혹은 인정 있는이었습니다. All right, with that, let's dive right into our quiz.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0: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11:00 o'clock.

0: he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7: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6: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7: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6: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7: Open to any Busan

0: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Japan, Busan, Yeobangsan.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6: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0: 그 까맣게 빛나던 검은 머릿결 날 부르던 너의 붉은 입술 그 음성 그 작은 기억 하나까지 내겐 소중했어
1: 사랑했던 너는 이제 없어 너는 갔어 너 없이 사는 내겐 아무런 의미 없어 이제 나

0: 사람만 행복해. 뻔한 드라마 속 이별 장면을 베낀다. 말이 좋은 아내인지 결국은 누군가에게 베낀다. 품을 잃은 아이처럼 우리가 낳은
1: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0: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0: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0: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0: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0: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Radio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3: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2: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3: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2: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3: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2: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1: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y.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0: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y.
1: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y,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2: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6:00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elcome to Busan.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0: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1: Annyeonghaseyo, Chefu.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ó ổn định để gọi video không? 그렇죠. 화상 통화. 이게 화상이라는 게 얼굴을 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상을 video, gọi video, 영상 통화, gọi video라고 하고 ổn định 이게 뭐냐면 안정적이냐, 괜찮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안심하세요. 업무용 고객을 위한 전용 고속 회선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안심하세요. 안심. 이엔땀 저번에도 배웠잖아요. 이엔땀 안심하셔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업무용 고객을 위한 chúng tôi có đường truyền tốc độ cao dành riêng cho khách làm việc. 이거 조금 길게 어렵게 나왔는데 업무용 고객을 위한 전용 고속 회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đường truyền 이게 뭐냐면은 회선이라는 뜻입니다. 회선. 우리가 그 와이파이 연결하는 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리적 선, 회선을 말하는 게 릉주엔 이거고 떡도 말 그대로 한자로 똑같습니다. 속도 그렇죠. 떡도 속도 깨우 이게 뭐냐면 높다. 근데 높다가 아니고 빠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 무언 무엇을 위한 그렇죠. 전용 장 리앙 무엇을 위한 전용을 위한 저핵람비엑 핵람비엑 이게 고객을 위한 업무용 고객을 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비엑 이게 일하다잖아요. 핵 이거는 고객이니까 업무용 고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명이 두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작은 회의실을 찾고 있습니다.
1: 스크링이 있는 회의실이 오후 2시에 비어 있는데 예약하시겠습니까?
0: 네, 예약해 주세요. 방에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1: 가능합니다만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반입은 자제해 주세요.
0: 네. 이 두 번째 회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매너라고 하죠. 네, 이런 매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A가 세 명이 두 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작은 회의실을 찾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회의실을 빌릴 때 이 정도 인원이 딱 맞습니다. Thường là nhiều người mượn một cái gì nhỉ? Phòng á? 세 명 정도 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tôi muốn tìm một phòng họp nhỏ cho ba người trong khoảng 2 tiếng 이라고 했어요. 세 명이 2시간 정도. 그렇죠? ba người 2시간 정도 trong khoảng 2 tiếng 여기서 2시간 정도 뒤에 정도가 khoảng 이 대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2시간 정도 쓸 수 있는 작은 회의실 tìm một phòng họp nhỏ 라고 했어요. 그래서 tôi muốn tìm một phòng họp. 이제 phòng họp 이게 뭐냐면 회의실이죠. 그렇죠? nhỏ 작은 회의실. nhỏ가 작다. 그렇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B가 스크린이 있는 회의실이 오후 2시에 비어 있는데 예약하시겠습니까? phòng họp có màn hình. 그렇죠? 스크린이 있는 화면이 있는. 그렇죠? 또는 이제 한국에서는 뭐 모니터가 있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이 씁니다. 많은지요? 그렇죠? đang trống vào lúc 2 giờ chiều. 여기서 trống 이게 뭐냐면은 비어있다. 그렇죠? empty. 비어있다라는 뜻이고 2 giờ chiều 오후 2시에 anh có muốn đặt không? 예약하시겠습니까? 여기서 đặt 이게 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네, 예약해주세요. 방에 음료를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요? 어, đặt giúp tôi cho đặt giúp tôi nhé. 그렇죠. 예약해 주세요. chúng tôi có thể mang đồ uống vào phòng không. 그렇죠. chúng tôi có thể mang 이게 들고 가다인데 đồ uống 그렇죠. 마실 것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vào phòng không 방 안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가 가능합니다만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반입을 자제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르가 능 vui lòng 그렇죠. 여기서 vui lòng이란 뜻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뭐 부탁한다. 그렇죠? 정중한 표현이죠. Vui lòng không mang thức ăn có mùi vào phòng họp nhé. 그렇죠? Mang thức ăn 이게 음식물이죠. Có mùi. 근데 어떤 음식물이냐? 냄새가 나는. 그렇죠? Mùi가 냄새. Vào phòng họp nhé. 그렇죠? 회의실 안에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반입을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화를 한 번씩 읽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레가 베트남어 제가 한국어 이렇게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화입니다.
1: Cho hỏi ở đây có gói cho thuê chỗ ngồi theo ngày không ạ?
0: 실례합니다. 여기 1일 자유석 이용권이 있나요?
1: Dạ có. Giá theo ngày là 150.000 đồng, bao gồm cả nước lọc và cà phê.
0: 네, 하루 이용료는 15만 동이며 생수와 커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Tốt quá, mạng Wi-Fi ở đây có ổn định để gọi video không?
0: 좋네요. 여기 와이파이 속도가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2: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3: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1: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3: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1: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3: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1: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3: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1: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3: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1: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3: Refuse, reduce.
1: Reuse, recycle.
3: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4: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Kids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 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6: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9: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7: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9: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7: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9: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7: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9: Refuse, reduce.
7: Reuse, recycle.
9: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0: down to you.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